0: 빵.
1: 뽕. 너라 너라 자나가
0: 오빠 백궁
1: 꿀로 바친 유머니까 궁안이 뿐 그레스
0: 그레스 오빠
1: 뿐 사사에 그레싱 뿐 뭐든 강갱기 갱갱
0: 아름 뭐 오빠 백궁 오빠 너뭉수 싱나나꺼
1: 뭐든 된 자리니깐 가랭갈리 빼트로 사니끼네 블론조 뜬뚜꼬 뜬 와룽 너뽀 미니마켓 쩍갑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이 GRES 디보초 그리스 bayar maniko kebutuhan cukup gunakake HP kanggo nyeken QR code murih proses transaksi dadi gampang cepet lan aman
1: walah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 ten
0: dudu Bagong
1: walah nggih pun nek ngaten kula ngampil artane ten ajeng kula nggih nebus gaden
0: ora genah.

0: 빵.
1: 너라? 너라 잘 먹어?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 생뿐 뭐든 감갱갱갱.
0: 아람 뭐 오빠 백궁. 오빠는 뭉수 생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네 강 가랭갈이 빼트로 사니끼네 블론저 뜬도고 뜬와룽 너뻐 미니마르끝 적합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금 구위 진능이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코 그부토완 쭈꿉 구나아키 합 kanggu nyeken QR code murih proses transaksi dadi gampang cepet lan aman
1: walah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 den